0: 우리 아미지?
1: 묵도.
0: 묵도?
1: 제 다쿠마 또. 뭐로 멈춰버리 설포굴 허에체 묵도. 더비.
2: 오. 에이, 다할래, 아스테.
1: 딱 까치바로 마투.
0: 뭘 맞아?
1: 선거 프로젝트 행탄던데? 뭐라저이 걷다는 셔발. 그리 돌아보리 자우니 딸 셔까지. 프로듀서들이때 자우저디. 올로 버트 마투, 걸어호, 그호. 나한테 비버드 나이 걷게 뿌놀바.
2: 인사라군에 졸에 뿌에 머르드이 쨍머리 까니. 정거를 바르고 뒤버리다니 안절리야미 지로디는 아보셨지만 아보마한
0: 그래 무라버티전 제부케 거리신인다 장무리 까니보리 꼬리셔 보면 제부케 아그딘 마다키야 모레 우자디비 샤벅디 안가레
2: 아가스 구숨을 삼어 세 아사 고노딘 허베나 불언토르 쨍어머리가니
1: 오노라이 오노라이 어스빌 버전 따베 수레락 바베쇼 아마르 마이리린다 아마리 선무께 꺼내지 스프로티니어도 다이 쫄라히 꺼냈다 프로티셔들이데 아미오 마트리 바세로 힐람 서다작 프로토
2: 예? 이 발렐리?
1: 아하리 미하리 사연에 사번에 설복콜 찐따모르 짠 또마리 설보나스 설보나스
2: 네 아스틱 에도르 피타스 발론 마다서 또래야미 두쳐 어디 두쳐 밥이보네 전부 다시세 이 점퍼그 너버리라베 섣보바의 목도 따뜻한 인자득한 햄달던도 아름워게는 문드라베 모르소네
0: 아선초 선초는 하이 난 미쳐다가래로 웃었어 뭘 로산하네 꼬리 밀범 샤스티 꼬리로 허줌 또뭐 애도 두고 시는 어떠 홀로나 딸 저 맥도 흐름을 압니다. 너비 깨문에 부자바보 딸. 깨문에.
3: 저 김오노샨?
0: 니가? 니가? 아미 보라지타.
3: 보라지타?
0: 에? 어이 성꿀가루리? 모하던넌떨이 모하 갠먼트 빠트꼬리? 간에 멋지러 짜뽀르 말이? 모르비시? 니르비시 꼬리야 드세? 샤스티, 저놈 샤스티지 대다이, 어이, 던넌 또리래. 뭘 쇼키 뭘, 뭘, 대머니 쇼미베다. 뭘로 쇼키 뭘로, 오빠의 뭘로, 곤 버텨 잡어, 아미.
3: 샨토허, 쇼키, 또미 샨토허.
0: 또 대머니.
3: 거기 에 까치 걸어 쇼이. 둥, 짜오, 쉐이 던넌 또릴 바리. 철이, 벌이, 고설이. তার ধরনের কাজ হতে জেনে নাও সে গুপ্ত বিদ্যার কথা
0: ওটা কে দেখো তো যেন মনে হয়
3: চাঁদ সদাগর ওই তো তার হস্তে যাও যাও নিরালয় চলি ছলায় কলায় জেনে নাও মহাজ্ঞান মন্ত্র বিশেষ না না সখী শুরু করো তুমি
0: এই আমি করিলাম রূপ পরিবর্তন হইলাম মায়াময় মোহিনী